공장에서 매일 밤 커피 쏟아가면서 나 그렇게 일했어. 하여튼 그 윗대가리 맘대로 해드리는 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. 나영아, 그러니까 그만 울고 힘을 내야 내일 다시 따지러 가지.

나는 말이여, 울고 싶을 땐 빨래를요. 푹 맞아 누운 우리 영감탱이 똥기저귀 빨았을 때나, 마흔이 다 된 저 딸년 똥꼬저귀 빨 때도, 아이고, 내가 한숨이 푹 나오지만, 빨래를 하다 보면 막 힘이 생기는 거요. 똥바가지를 갖다 쏟아부어도 시원찮을 것들아! 하지만 말이여, 그렇게 섹시 많이 울지는 마라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?